한번 보내겠다. 내 마음 땡기 대충해. 그때는 한번 내 로봇을 living with everyone more every for the future. 한번 보내겠다. 내 마음 땡기 대충해. 그때는 한번 내 로봇을 living with everyone more every for the future. 27 years female, so F1 echo response 1240.